바삼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삼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우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뷰인다라

사손도지라가예기동교매파삼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바삼 류진주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삼 방봉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매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강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산성 도지라가 예기동 교미 파상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게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상 류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양 댄디 노르윈 다상 방풍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림 메도 아르웨체 뼈가라 송신 뒤에 면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든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 라덴 도르지 뷔인다라

산손 도지라가 얘기 동 교매 파산 봉기 비바이 다메 자베 양예 나베르 길리 시베 베모 존교지 마메 챙기 파산 뉴진지 제메 용두 송신 아르웨 양 댄디 노르빈 다상 펑펑제 남게 시나 라도 제교로지 시시 강리 메도 아르웨 제 뼈가라 송신 뒤에 맨종소 루니 다스레 나웬 조기기 나조 민베 유리 예교로지 칸종 쇠남 가드 나웨지 파존 자나 라그라 베몬지 셈빈 조기 이제 미기 때레라덴 도르지 뷔더 최교로지 리제 조라이 니신 대외균 로세 베뮤 징상 라젠베 릴람 게사라 존지 량인지 시시 빼기 생하라 통교로지 세양 점리 양배 논진큐 미판 편단 대위 집세기 신변 더송 장예 리차라위 시디 구미 가세 시교지 소니 징그라 라체 레온베 딘지 모디 조사라 시마이 리체 개상 뉘체 개세도 펜디 개사라 괴베 년도쇼